0: 왜요?
1: 왜? 가자군 나게 허. 어. 공 신부를 갖고 오란 거 왔나?
0: 어.
1: 이래 저쪽 신부 아 이래 뜻배 거란 거 왔나?
0: 어.
1: 아 공이 여자 세배 또 공. 你到因大家因大家观察死啦！
0: 哦，
1: 啊，再大家买讲迄个吼，诶，买个人话来讲，诶，真个真是讲水皮单只死大官啦！
0: 哦哦哦，
1: 啊，这这阮大家讲话听啦！
0: 哦，
1: 好，再
0: 见。好，好，好，对啦，就是安尼啦，去讲一挂跩无逻辑、无合理、无合情的一挂即个所编的这故事安尼，唔只引起就是挂有人的这诶恶被流传啦，安尼讲。